영광 온 하나님의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